그루미 썬데이님 다녀가 주셨어요. AOA의 빙글빙글, 헤이즈의 빙글빙글, 티아라의 빙글빙글 청해 주셨는데요. 오늘 빙글 시리즈로 주셨어요. 좀 전에 티아라 노래 나갔었잖아요. 왜 이러니가 나가서 백지영 버전으로 남의 빙글빙글 리메이크 곡이죠. 예, 선곡을 해봤습니다. 뭐 어지러운 일 생긴 건 아니겠죠. 예, 환절기 건강 잘 챙기고 오늘도 안전운행하고요. 좋은 하루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네, 어지러운 노래 세 곡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백지영의 빙글빙글이 저런 스타일의 곡이 있었군요. 리메이크 곡인데 예, 뭐 찾다보니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갖고 있는지도 몰랐다가 백지영 리메이크가 있네 그러고 들어봤는데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서인영의 세수, 수지의 그래도 사랑해, 정인의 사실은 내가 청해 주셨어요. 토버님 안녕하세요. 아침 일과 마치니까 이 시간이네요. 토버님 오늘도 방송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예, 아침 일과 끝내고 나니까 방송 들을 시간이 됐군요. 하루를 일찍 시작한 만큼 지금쯤이면 조금 여유로운 시간이 되어 있길 바랍니다. 아침부터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마무리하고 이렇게 방송까지 함께 해주시니까 저도 고맙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너무 바쁘게만 보내지 말고 잠깐이라도 마음 편하게 쉬어가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은 날씨도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드는 날이니까 좋은 음악 들으면서 기분 좋은 하루 이어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장미님 다녀가 주셨어요. 청해요. 곧 진료 보러 갑니다. 혈압 결과도 보고 안 그래도 먹는 약이 한가득인데 보태올까 걱정이네요. 날씨가 추워요. 장본거 정리하고 다녀와야겠어요. 잘 들으면서 준비하고 다녀올게요.

홍대광의 온 계절이 다 너로 가득한 로스의 백투미 장기하 너나 나나 정해주셨습니다. 네, 병원 가는군요. 결과 기다리는 동안 뭐 괜히 이런저런 걱정 앞서기도 하죠. 먹고 있는 약이 많으니 혹시나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뭐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말고 검사 결과 차분하게 잘 확인하고 오세요. 네, 좋은 얘기 들을 수 있길 저도 같이 바라보겠습니다. 날씨가 아침에는 제법 쌀쌀하다고 하니까 나갈 때 따뜻하게 챙겨 입고요. 마음은 조금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마음은 조금 가벼워지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노래 정말 재밌네요. 역시 장기하는 이 시대 최고 래퍼인 것 같아요. 유인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터보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고 계신 거죠? 저 오늘 생일이에요. 출근하자마자 생일빵 맞고 있어요. 그래도 뭔가 기분은 좋네요. 일하다 잠시 빼꼼 티내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바닐라 어쿠스틱의 아닌 척 말하기가, 빅스의 태어나줘서 고마워, 세븐틴의 히트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흑장미님이 예, 댓글에 생일 축하드린다고 남겨주고 가셨네요. 뉴이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출근과 동시에 생일빵부터 제대로 받았군요. 그래도 기분 좋다니 다행입니다. 예, 생일은 역시 약간의 서프라이즈가 있어야죠. 오늘은 뉴이님이 세상에 태어난 특별한 날이니까 누구보다 행복하게 보내면 좋겠어요. 바쁜 출근길에 잠깐 이렇게 흔적 남겨줘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일하는 중간중간 좋은 일도 하나씩 찾아오고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나서 참 기분 좋은 생일이었다라고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유인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맛있는 것도 꼭 챙겨 드시고 오늘만큼은 행복한 일 많이 누리세요. 신청사연란 마감을 해두었습니다. 오늘 다음 방송 10시부터 12시 세젤예단 단미님 방송입니다. 마감되어 있으니까요. 다미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전해주세요.

네. 오늘 마지막 사연 비주맘님 다녀가 주셨어요. 조선힙합의 마음의 숲, 도경수 팝콘, 범진 사랑하기 전에는 청해 주셨는데 조선힙합의 노래가 아까 나갔었죠. 뭐 제목이 뭐였더라? 되게 웃겼는데. 아, 내 나이가 어때서는 개풀. 예, 그 노래 나갔어서. 배가의 신곡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애정하는 가수인데 예, 들어보고 싶어서 선곡을 바꿨습니다. 오늘도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바쁜 하루하루에 늘 사연도 못 적고 음악만 청했는데 오늘은 목요일이라 그런지 조금 한가한 오전이라 글을 남겨봅니다. 오늘은 일주일이 금세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제가 월요일 같은데 벌써 목요일이라니. 솔직히 요즘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후딱 지나가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울적하긴 하지만 하늘호수 방송 들으며 힘내봅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예, 바쁜 하루하루 보내다 흔적 남겨주시니 반갑네요. 예, 요즘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월요일인가 싶었는데 어느새 목요일이고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흘러가 버리죠.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게 때로는 마음을 허전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오늘처럼 잠깐 여유 생겼을 때는 음악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쉬어가는 시간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힘을 내신다니 저도 힘이 나네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요즘 아침은 제법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지만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큰 일교차 생기고 있죠. 외출하실 때 옷차림 잘 챙기고, 오늘은 또 일주일에 가장 힘들다는 목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지나갔고 주말은 아직 멀게 느껴져서 유난히 몸도 마음도 지치는 날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계절은 참 좋을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과 맑은 하늘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좋은 기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목요일도 좋은 음악과 함께 힘내시고요. 바쁜 하루 속에서 작은 즐거움 하나씩 찾아가면서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이면 또 한 주의 끝이 보이니까요. 오늘도 건강 잘 챙기면서 힘차게 보내세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과 선물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한우로스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단미님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는 한우로스 24,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 사랑, 우정, 희망 그리고 행복이 함께하는 곳 한우로서 방송국입니다.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인라이브에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라이브 음악방송 검색하신 후 로그인하시고 한우로서 방송국 찾아주시면 됩니다. 대화방 오시면 연두색 바탕의 연필 모양 보이실 거예요. 눌러주시고요. 간단한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은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저희는 가요방입니다. 가요로만 신청곡 받고 있고요. 트로트, 경음악, 팝송, 힙합 신청곡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두 곡 이상 방송하지 않고 있어요. 전 시간에 방송되었던 곡 역시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수의 곡을 넉넉하게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참여 1분 후부터는 추천 가능하니까 방송국 추천 부탁드리고요. 좌측 하단 점 3개 누르시면 즐겨찾기도 됩니다. 이 또한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방송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와주세요.

외국의 한 사진작가에게 아이 사진을 예쁘게 찍는 비결을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 뜻밖의 단순했다고 합니다. 저도 아이가 되어야 해요. 그 말대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단어를 신나게 외쳐줬을 때 카메라에는 훨씬 자연스럽고 환한 미소가 담겼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데는 길고 정확한 설명보다 짧은 공감 한마디가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조금 더 아이 같은 마음으로 열어보면 어떨까요? 거창한 이유가 없어도 그냥 한번 활

살짝 웃어보는 것으로 시작되는 아침. 오늘 하루도 그 미소 하나로 다르게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우루스 방송국

여러분, 사연 가져왔습니다. 필사마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담미님. 딱 감기 걸리기 좋은 날씨입니다. 맞아요. 저도 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제 회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회식이 끝난 게 12시쯤이었나? 네. 근데 이제 장소를 이동하면서 좀 걸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진짜 추웠어요. 외투를 입고 갔었는데도 안에 반팔 티를 입었더니 반팔이 이제는 좀 춥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요즘 독감이랑 그리고 코로나 돌고 있잖아요.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약간의 그 쌀쌀한 바람과 공기가 너무 좋기는 한데 아프면 안 되니까 꽁꽁 싸매서 잘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담미님도 건강하시고요. 특히 감기 조심하세요. 그러게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요거 생각나긴 하네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청해주셨던 곡 전해드렸습니다. 정인이 엄마님께서 담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뵙네요. 아들이랑 대학병원 가기 전 신청해봅니다.

이시아 님이세요. 담미 님 안녕하세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네요. 맞아요. 너무너무 덥다고. 어쩜 이렇게 더워요? 몇 도를 넘었대요. 그 30도가 넘었고 어떤 곳은 40도가 넘었대요. 뭐 이런 얘기 했던 게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쌀쌀합니다. 뭐 필사마님도 말씀하셨지만 감기 조심하세요. 청해주신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시고요. 와우님께서 안녕하세요 담미님. 네 안녕하세요 요정님. 벌써 10시가 다 되어갑니다. 한 것도 없는데 10시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빨리빨리 집안일하고 장 봐서 저만의 시간을 벌어야겠어요. 담미님도 알차게 하루 보내시고요. 방송 대단히 감사합니다. 맞점하세요 하셨네요. 저는 알차게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민기적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제가 요즘 나는 솔로 보고 있거든요. 32기인가? 네, 뭐 하여튼 그거 보고 있는데 방송 끝나면 일단 장칼국수를 먹을 거고요. 장칼국수를 먹으면서 나는 솔로를 볼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냥 잠이 오면 자다가 잠이 안 오면 안 자다가 그렇게 그냥 하루를 보낼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알찬 느낌인데? 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를 보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청해주신 곡들이 모두 이렇게 가을가을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방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창문도 하나도 열어두지 않았고, 그리고 저기 블라인드 같은 걸 다 해둬서 창밖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도 뭔가 음악을 듣고 있는데 가을 바람이나 공기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네,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지 마세요. 제 감정이 그런 거니까. 아, 뭔가 좀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 오늘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계획이거든요. 씻지도 않을 거예요. 어제 외출했다가 와서 씻었으니까 오늘은 안 나갈 거니까 안 씻어도 되지 않을까요? 머리도 안 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몰골이 말이 아니기는 한데, 이대로도 그냥 이렇게 집에 가만히 나는 솔로나 좀 보면서 넷플릭스 보고 이러면서 가만히 있는 게 너무 그게 힐링이죠. 그렇습니다. 자, 꿈꾸는 마음으로 님께서 그러니까요. 가만히 집에서 가을을 느껴보세요, 담미님 하셨어요. 앙님께서. 그러니까요. 네, 제가 추구하는 오늘의 삶? 오늘의 추구미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꿈꾸는 마음으로 님께서 노래 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정님 신청곡 한 곡 더 있거든요. 네, 안녕해, 샵 안녕해, 한 걸음씩 멀어지는 너에게 이 곡 전해드리고 꿈꾸는 마음으로 님의 신청곡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 하나하나 전해드리고 있고요. 꽃미남님, 흑장미님, 그리고 루미구구님 이렇게 신청곡과 사연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느낌상 1시간, 지금 이제 방송에 1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참 이상하네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그냥 한참 한 것 같은데 1시간밖에 안 지난 거 이거 실화예요? 이상한데? 근데 어쨌든 네. 시간 안에 신청곡을 다 전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듣고 싶은 곡을 예, 살짝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들어주실 거죠?

꽃미남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담미님, 오랜만입니다. 방송 잘 들어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셨네요.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꽃미남님의 신청곡 준비하고 있고요. 좀 전에 들으셨던 바람난 이선생의 내일부터 다이어트, 이 곡을 청해주셨던 분은 네, 저희 방 자켓 분이시고

부국장님이신 흑장님이십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몇 달 됐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뭐 중간중간 열심히가 아니었던 적도 없지는 않지만 네, 뭐 대체적으로 열심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이제 그만하려고요. 그냥 제가 이제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을 할 때 계획했던 목표했던 체중이 있잖아요. 그 목표했던 체중은 됐어요. 지금 됐고 그보다 조금 더 빠지기는 했는데 그 계획을 잡을 때 좀 뭔가 이렇게 너무 말 같지도 않은 뭐 그런 이렇게 체중을 목표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 상심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뭔가 이제 좀 타협할 수 있을 것 같은 예. 그 어느 정도의 이제 체중을 목표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어요. 됐는데 이게 그 젊었을 때 뭐 그때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체중하고 그 지금의 제 체중을 비교를 해보았을 때 아 이게 나이 들어서 나이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이렇게 아 이게 참 다르다 그런 걸 좀 느껴요. 이렇게 근육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네. 근데 저는 운동은 또 하기 싫으니까 네. 운동은 좀 저랑은 맞지 않아요. 근데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목표한 체중이 됐는데 그 타협해서 뭐 요 정도라고 했던 그 체중은 됐고 이제 그보다 아, 조금 더 빠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몸무게를 어제 보기는 했어요. 뭐 물론 이제 뭐 0.95 뭐 이러기는 했지만 이제 그걸 보고 나니까 이제 뭐 그만하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 유지만 해도 좋겠다 생각하며 그렇습니다. 네, 근데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체중이 감소하고 나서 좀 좋은 것들은 있어요. 이렇게 아팠던 것도 무릎 아팠던 거 좀 좋아지고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 이렇게 좀 아팠던 것들이 좀 좋아지고 해서 그래 잘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기력은 좀 없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다이어트 계획하시는 분들 응원합니다. 화이팅!

11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신청곡 마감했고요. 잠시 후 12시부터는 우리 스타비님께서 방송 이어주십니다. 스타비님께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자, 대화방에 누구누구 계신지 잠깐 보고 갈까요? 아미님 계십니다. 네, 박은빈 목소리가 들렸다. 그렇겠죠? 네, 박은빈님의 노래가 나갔으니까. 다음 곡. 정지연의 우리의 속도. 이 곡, 그 정지연님의 목소리가 박은빈처럼 살짝 들렸다. 뭐, 그 말씀이신가요? 제가 대충 봐가지고. 네, 우리 터보님. 전 시간 방송해주신 터보님 계시고요. 그리고 우스, 우리 우스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스님이 매번 제 오프닝 멘트를 써주시거든요. 네, 우리 작가님. 항상 감사합니다. 서글님 계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박은빈 팬이신가 봐요. 네, 서글님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흑장미님. 택시가 안 잡혀 그러셨어요. 긴 시간 택시 타고 오셔가지고 짧게 진료보고 그리고 또 택시 타고 긴 시간 가셔야 되는데 택시가 안 잡힌대요. 아, 저 맞아. 제가 언제였지? 지난달이었나요? 서울에서 택시 잡는데 정말 안 잡히더라고요. 아, 저희 동네는 어떤지 아세요? 저희가 13층이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 택시를 저는 항상 엘리베이터 앞에서 불러요. 집에서 부르면 제가 현관을 나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그 시간에 이미 도착해 있어가지고 기사님이 좀 언짢아 하실 때가 있어서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부르거든요. 거의 2분 안에 2분 안에 택시가 도착해 있어가지고. 근데 서울에서 택시 잡는데 아,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택시가 안 잡히니까. 저는 길도 모르는데. 저 그리고 트라우마 있거든요. 인천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한참 걸었는데 또 같은 장소고 그래서 이렇게 가라고 해서 또 한참 갔는데 또 같은 장소고 그래서 너무 무서웠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그때 택시 안 잡히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니 뭐 예, 그런 일이 있었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계시지? 꽃미남님. 네네네. 꽃미남님도 계시고요. 정인이 엄마님. 병원 잘 도착하셨나요? 네, 정인이 엄마님 계시고요. 그리고 필사마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엔티님. 네. 엔티님도 계시네요. 아니 근데 거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천의 부평역 근처.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결국에 택시를 탔는데 그냥 그 다음에 엄청 가깝더라고요. 그렇지만 무서웠어요. 저는 그래서 다시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곳이에요. 거기는. 앙님 계십니다. 귀로 듣겠습니다. 단미님 고생 많으세요 하셨어요. 네, 유리님, 우스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 주셨네요. 유리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저 다 인사했죠?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약 1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곡은 지금 나가는 초승의 그대는 은하가 되어요. 이 곡을 포함해서 제 선곡입니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2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스타비님과 더 많이 행복하세요. 저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을이 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선선해지고요. 거리의 옷차림도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계절이 바뀌면 우리의 생활도 자연스럽게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얇았던 이불 대신 조금 더 도톰한 이불을 꺼내고 옷장 안쪽에 넣어두었던 긴 소매 옷도 하나 둘 꺼내놓게 됩니다. 조금 이른 것 같지만 이제 슬슬 겨울을 맞이할 준비도 해야겠죠. 생각해보면 계절은 늘 우리보다 한 발 더 먼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직 가을을 충분히 즐기지도 못했는데 어느새 그 다음 계절을 준비하게 되니까요. 그래도 너무 서두르지는 말아야겠어요. 짧아서 더 아쉬운 가을인 만큼 선선한 바람도 느껴보고 높아진 하늘도 한번 올려다보면서 지금 이 계절을 충분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9월 10일 목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 방송하신 단미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리고요.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 스타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간

꽃미남님의 신청곡으로 베스티 니가 필요해, 베리굿의 빨주노초 파남보, 브레이브걸스의 하이힐 함께 했습니다. 중고 오바바이 혼다 오바바이 PCX 서류 준비되면 가지러 갑니다 하셨어요. 수고하세요. 파이팅 하셨네요. 오토바이를 이제 다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아마도 이맘때쯤에 한참 막 타이어도 갈고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아 오토바이가 이제 수명을 다했네 라고 생각하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필요에 따라서 뭐 리스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꽃미남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제가 아는 분은요 그 미션 수행비를 받지 못하셔가지고 엄청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되게 열심히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미션비를 그 회사에서 떼먹고 안 주고 결국엔 날랐나 봐요. 해외로. 그래가지고 좀 안타까운 일도 좀 듣긴 했는데 네, 꽃미남님은 그런 일 안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만큼 꼭 보상 받으시길 바랄게요. 신청곡 잘 들어봤습니다. 점심시간 기다리면서 끄적여봅니다. 점심 메뉴 중 메인 메뉴가 제가 좋아하는 고기입니다. 소 불고기. 아, 고긴 진리죠.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아, 질린다는 게 질린다는 게 아니고 진리죠. 김수현의 드리밍, 김그림 너에게, 허각의 언제나 함께 해봤습니다. 즐거운 점심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올 봄에 샀던 2호 긴 청바지를 꺼내서 오늘 입고 가려고 했는데 어느새 짧아진 거 있죠? 그래서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쑥쑥 자라는 시기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웃시키려고 했는데요. 이상하게 한번 입어보고 싶은 거 있죠. 웬걸? 우리 2호한테는 발목까지 오는 바지가 저한테는 발 뒤축까지 내려와서 신발 신으니까 안 끌리고 딱 좋은 거 있죠. 2호보다 제가 1cm 큰데 저 쇼다리라고 생각하진 마세요. 우리 2호가 다리가 긴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걸로 해요. 아무튼 바지 하나 얻었습니다. 사비님도 곧 소소자매와 옷을 같이 입을 거예요. 방송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저는 옷을 같이 입지 못합니다. 네, 제가 사이즈가 많이 커가지고 저희 아이 특히 이제 큰 아이는 이제 말랑깽이가 되고 있어요. 작은 아이랑은 좀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작은 아이가 그래도 아직 초딩이니까 네 좀 더 크면 글쎄요. 작은 아이도 아마 크면서 또 살이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제가 문제네요.

다비치의 파리파리, 엄정화의 디스코, 빅뱅의 삐딱하게, 와우님의 신청곡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지하철 노선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합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탈까? 아니면 지하철만으로 갈까? 아니면

이면 조금 돌아서 가도 거리에 맞게 시간이 걸릴까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요 지하철 노선도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위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런 상상력을 펼치면서 네, 기분 좋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을 하는 것보다는요 그곳에 가서 주변을 좀 둘러보고 뭐 구경하는 것들을 더 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조금 일찍 도착해서 오늘 어디 가서 뭘 좀 먹어볼까? 이런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는 곳은 생각보다 많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 일찍 도착해서 맛집에 가서 요기를 좀 하고 수업에 들어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음악도요, 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갑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환절기에는요, 어떻게 전해드려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가을을 맞이하는 기분으로 전해드릴까? 아니면 조금 쓸쓸한 음악들을 전해드릴까? 댄스곡의 비중을 많이 낮춰야 되나 하고요. 여러분이 계신 지금 계절은 어때요? 따뜻한가요? 쓸쓸한가요? 추운가요? 더운가요?

가을이 유난하게 쓸쓸하게 느껴지는 데에는 계절의 변화와 우리 마음의 변화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래요. 여름엔 모든 것이 바깥을 향해 있죠. 해가 길고 나무는 무성하고 사람들의 활동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해가 짧아지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자연도 조금씩 비워내기 시작해요. 푸르렀던 잎이 색을 바꾸고 결국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것과 끝나가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가을은 겨울처럼 완전히 끝난 계절이 아니라 끝을 향해 가는 과정이 눈에 보이는 계절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낙엽이 한 장씩 떨어지고 바람은 하루하루 차가워지고 해는 조금씩 일찍 지게 되죠. 그래서 문득 지나간 사람이나 시간, 이루지 못한 일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나 자신과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절, 가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고요.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대중적인 가요로 신청해주세요.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바다비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마음이 울적하고 또 슬프고 위로받고 싶을 때, 발랄한 음악보다, 댄스 음악보다 발라드가 더 좋은 이유는요. 어쩌면 내 마음을 더잘 알아주는 것 같고, 아, 정말, 그래, 괜찮아, 라고 다독여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가 아닌가. 뭔가 좀 다정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발라드가 훨씬 더 각광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한으로수와 계속해서 쭉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바다비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한으로수 안에서 가요홀릭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비예요. 감기 폭삭 걸려서 오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바람 부는 시원하게 솔솔 부는 가을의 어느 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러 왔고요. 4시까지 함께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주 방송할 때 와 날씨가 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코멘트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었는데요. 저녁에 잠을 잘 때 문을 열고 자면 와우 추운데? 근데 또 막 긴팔을 입기에는 약간 애매한 아침에 좀 그런 날씨더라고요. 근데 이제 긴팔 준비하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쌀쌀한 날씨 아침 저녁으로 더 심한 것 같고요. 오늘은 오후 2시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차가운 게 정말 완연한 봄이 아닌가 싶네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곳 하늘로서 방송국, 저는 바다비고요. 원래 목소리가 조금 더 낭낭하지만 오늘은 원래 컨셉대로 섹시하게 제가 봄이라고 했어요? 가을이라고 안 했어요? 정신줄이 좀 약간 나갔나? 여튼 좀 아침부터 머리가 먹먹한 것이 누워있다가 일어났다가 잠을 잘까? 아, 왜 잠이 안 와? 그러다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 돼서 일어났더니 아주 그냥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나 봅니다. 가을, 예.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 여러분들과 오늘도 마음까지 배부른 그런 시간 함께 나눠볼게요. 4시까지 함께합니다.

하늘로스 음악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음악을 정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자키분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또 어느 날은 노래가 귀에 들리잖아요. 언젠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 노래 가사말이 이렇게 좋았어? 아, 이런 내용이었어?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드실 때가 있지 않나요? 얼마 전에 아침에 음악을 듣고 가는데 성시경의 두 사람이란 곡을 들었거든요.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주리. 너 함께 걸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억할게. 너 하나만으로 눈이 부시던 그날의 세상을. 이런 가사말이었는데요. 아, 내가 지치고 힘이 들 때 내가 좋아했던 누군가로 인해서 그 길이 달라 보이고 또 기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있나? 내가 지치고 힘들 때 기대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지치고 힘이 들어 잠깐 쉬고 싶을 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 그런 사람이 있나? 아주 가끔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요즘 그 인구 변화가 아주 1인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대가족화에서 핵가족화로 변해가다가 이제 1인 가족으로 어마무시하게 많은 1인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외롭지 않다, 그래서 삶의 만족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1인 가족으로 사시는 분들께서 만족도가 높다라는 말들을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그 리서치 조사 결과에서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요. 그런 걸 보면 어쩌면 날 구속하거나 날 지배하려 하거나 나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보다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 그 와중에 내가 누군가를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더 좋다. 이런 마인드들로 많이들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녀 걱정 뭐 이런 것보다 혼자만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사는 게 더 낫다라는 개인주의적 그런 성향이 더 높아지는 거기도 하겠죠. 그 안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것, 나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그리고 내 마음을 마음속에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들려주는 것, 그게 바로 또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저를 여러분들과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노래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경의 두 사람 들려드릴게요.

사랑 도둑 맞으신 분 팔로우 미 날 따라오세요. 예, 박은빈 씨께서 직접 작사한 신곡 태양은 떠올라 들려드렸습니다. 팬미팅 하셨대요. 그 팬미팅 할 때 저와 여러분의 반짝일 메일과 내일을 위해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런 마음으로 만드신 곡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도둑질해 가실 듯한 뭐 박은빈 씨 특유의 보이스가 돋보이는 노래가 아닌가 싶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꽃미녀님 다녀가 주셨고요. 박은빈님 데뷔 30주년 기념 정규 앨범 나왔어요. 너무 좋습니다. 아잉 수고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고요. 유리님께서 신청하셨던 노래죠. 방탄소년단의 흥탄소년단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미리미리 준비해드렸고요.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 엔딩 부분에 한 곡 더 준비해드릴게요.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시원함을 느끼세요. 추워요. 예, 시원함을 회사에서는 느꼈는데 집에서는 약간 추워서 창문 닫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바람이 열심히 일하는 꿈꾸는 마음으로님의 땀도 아삭하고 그리고 꿈꾸는 마음으로님의 기분은 더더더더 업되는 그런 시간 이 가을 날씨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노래 중간중간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Hey boy, this is a love story. I'm sorry. I want you to bring it back. I want you to need you now.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를 가르쳐주는 물을 사수라고 하잖아요. 뭐 특히 그 경찰, 뭐 기자 이런 분들이 그 사수란 표현을 좀 약간 많이 쓰잖아요. 사수. 예, 저도 이번에 신입 선생님이 오셔서 3주 정도 사수 노릇했거든요. 근데 제가 늘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하는 게 정답은 아니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마인드를 합니다. 또 제 자랑 같긴 하고 또 제가 좀 괜찮은 사람 같다 그런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제가 사수이니까 늘상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은 이렇게 안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다른 분들이 안 하셔도 한 사람만 잘하면 며칠 동안은 괜찮아요 라고요. 아, 그리고 어느 날 그 저랑 같이 일하시는 새로운

신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오늘도 열심히 일할 준비하고 왔습니다. 쉴 건 생각 안 하고 왔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선생님을 안 쉬게 하나요? 라고 하니까 제발 좀 가만히 좀 앉아 계시면 안 되냐고. 근데 그게 그 책임감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사실 작년까지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그 명함을 하나 이렇게 달고 다니니까 아무래도 제가 안 하면 다른 분도 못하고 그리고 일요일날에는 출근을 해서 풀을 뽑았어요. 한 시간 동안 풀을 뽑으면서 든 생각, 그래 내가 안 하면서 다른 분에게 얘기할 순 없지.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자꾸 골골거리고 아파요. 사실은 제가 엄청난 뺀순이거든요. 아우, 풀은 회사에서 뽑는 거 아니에요. 저는 풀인지 이게 꽃인지 몰라요. 이러면서 5년 동안 풀 뽑기도 안 했고, 뭐 5년 동안 뭐 그냥 제가 할 일? 딱 그 정도만 했는데, 올해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좀 어마무시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 굉장히 좀 기운이 어마무시하게 딸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평소에 좀 약간 더 열심히 할 걸 그랬으면 올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해 사수노릇을 하면서 또 내가 또 배우는구나, 정말 배움은 끝이 없구나 이런 생각도 하곤 합니다. 일을 안 한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직함을 주는 게 맞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곤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습니다. 뭐 예컨대 저희 방에 가장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은 흑장미님, 스타비님, 저희 방송 팀장과 이제 부팀장님이시잖아요. 다른 분들은 안 해도 자기네들은 해야 되니까. 나는 이제 장미야 언니 이날 약속이 있어서 방송이 안 될 것 같아. 미안한 마음 담아서 얘기를 하지만 장미님은 아이쿠 예 언니 괜찮아요 라고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그 말을 본과 동시에 이 시간을 어떻게 떠야 되지, 이 시간을 어떻게 메꿔야지,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잘했다고 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앞에 그 명함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어느 회사의 과장님, 어느 회사의 회장님, 그리고 나는 누구, 이런 거 정말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끔 내가 나태해지고 게으르지라면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런 걸 달아보시는 게 책임의식을 더 많이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박혜경님이 목소리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햄버거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외근 갔다가 사무실 왔습니다. 아침에는 추웠는데 지금은 날이 좋네요. 두 시간 잘 들을게요. 감사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가을 날씨 그리고 먹을거리가 풍부한 요즘 마트에 가면 요즘에 그 먹을거리 과일도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두, 복숭아, 거봉, 캠벨, 사과? 사과는 좀 약간 덜 익은 이제 막 익기 시작하는 그런 맛. 근데 과일값이 아직 그렇게 많이 또 저렴하진 않아서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호박을 하나 샀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호박이 그 이렇게 약간 기다란 호박 있잖아요. 그게 보통 2,000원 정도 했는데 3,000원. 그러면 50% 올른 건가요? 여튼 어마무시하게 가격대가 야채 가격대가 어마무시하게 또 비싸고 과일값도 그래서 밥을 진짜 많이 안 먹는 경우에는 그냥 사서 먹는 게 낫겠어 이런 생각을. 근데 있잖아요, 참 희한한 게 맛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냥 집에서 해먹은 집밥, 내가 해먹는 집밥과 시켜먹는 집밥, 왜 집밥이라고 해서 집에서 먹는 것 마냥 반찬도 이렇게 같은 집에서 사서 먹고 그런 거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 먹는 건 왜 이렇게 질리는지,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내 솜씨가 내 손이 똥손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집에서 만들어 먹는 집밥이 정말 느낌이 다르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제가 뭐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옛날보다 그래서 시켜먹는 거에 대한 또 약간 뭐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생각하고 뭐 식사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뭐 여튼 그렇습니다. 뭐 1인 가족이 증가하면서 배달민족도 그 배달민족도 굉장히 더 잘 되고 그러잖아요. 혼자 해먹는 것보다 막 이것저것 사서 오늘 해먹고 내일 해먹고 뭐 매일매일 밥을 해먹지 않는 이상 일주일에 그 한 번에 먹고 냉장고에 그대로 놓으면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내 손으로 내가 해먹는 게 가장 질리지 않고 맛있다.

빅마마를 생각하게 하는 와우님 오셨습니다. 요즘 빅마마 노래를 신청곡 안 주시고 다른 곡으로 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와두비님. 마트 다녀왔어요. 닭도 사고 과일도 사고 한가득 담아왔어요. 닭 푹 구워서 저녁에 맛나게 뜯어먹을 예정이에요. 바다비님도 이따가 맛저녁 하세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제가 올해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가장 기운을 북돋아주게 하는 게 삼계탕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도 삼계탕을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가끔씩 기운 달리고 할 때 뭔가 기운을 좀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때 삼계탕 먹었는데, 저는 백숙보다는 삼계탕을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먹을 수 있는 거, 그거는 닭 푹 구워서 뜯어 드시는 거. 예, 그리고 닭게장 해서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저녁에 무언가 맛있는 걸 먹고 기운나는 걸, 원기를 북돋아주는 걸 먹고 저녁 출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녁에 뭔가 맛있는 걸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여튼 일단은 부럽다 그런 생각하면서 신청하신 노래 준비해드릴게요.

세대 차이라고 하죠. 그 나이대가 다를수록 세대 차이가 난다 이런 말 있고, 요즘에는 뭐 MZ세대다 뭐 무슨 Z세대다 그런 세대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제 나이가 먹은 사람은 라떼도 말이야 라고 해서, 옛날 한 옛날에 라떼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어렸을 때 공부 배울 때 1년 4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교육을 받았단다. 근데 요즘에는 1년 4계절이 있긴 한데 봄, 가을이 굉장히 짧은, 여름은 진짜 여름 같고, 겨울은 가을과 겨울 사이라고 해야 되나? 눈이 오긴 하지만 어쩌다 한번 오고 또 한번 오면 그냥 또 막 폭설 한번 내리고, 근데 눈이 예전처럼 많지는 않은. 그래서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봄, 가을 짧고 여름 길고 겨울 가을과 겨울 사이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그 봄, 가을이 짧아지면서 뭔가 좀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봄에는 화사함과 또 산뜻함, 상큼함 이런 게 있는 반면에, 가을 같은 경우에는 우수 그리고 약간의 외로움, 쓸쓸함을 느낀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은행잎이 떨어지나? 라고 하면 겨울이다 라고 하는 걸

유나의 추억은 아름다운 기억, 이 노래 전달해 드릴 거고요. 제가 한곡 여러분들과 듣고 싶은 노래, 윤두현이 부르는 넓은 노래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I'm cold as ice.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 하늘호수 방송국, 저는 바다비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흑정민님께서 방송 준비하고 계시고요. 게시판 데이트 흑정민님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그 짧은 반바지랑 반팔을 입고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중가운 정도에는 긴 바지로 갈아입었고 지금은 겉옷을 안에 걸쳤습니다. 와, 날씨가 이렇게 싸늘해져도 되는 거야? 뭐지? 창문 이렇게 거실 창문과 이 컴퓨터방 창문 이렇게 열어놓고 있는데 저희 집이 이렇게 좀 약간 맞바람이 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다고? 예, 환절기 뿐만이 아니라 날씨가 진짜 바람도 많이 불고 예, 바람이 선선하다 못해 약간 춥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벌써 9월도 10일 지금이잖아요. 다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시간이 진짜 빠르게 지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명절 연휴 앞두고 있으니까 가족과 함께 만나기 전에 더더 건강관리 열심히 하셔서 추석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늘호수 방송국 바다비 가이브 FM 여러분들 4시까지 함께 하십니다.

행복하셨어요? 즐거우셨어요? 오늘 바다비 가입 FM은 여기까지입니다. 감기 기운이 살짝 있어서 그런지 몸이 으슬으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후다닥 두 시간이 지나갔네요. 다음 방송 하늘호수 방송국의 꽃 흑장미 하늘호수의 꽃 예 마성의 그녀 흑장미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러 오실 겁니다. 다음 방송 흑장미님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하늘호수의 꽃 흑장미님과 더더더더더 편안하고 즐거운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마웠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배경음악 바꿔야겠어요.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점입니다. 우리 바다비 언니 피곤하시죠? 언니도 오늘 졸린데 누워서 잠도 안 오고 그러시다 오셨대요. 저도 아침에 일찍 병원 갔다가 오느라고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병원만 갔다 오면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아까 좀 졸려서 누워있었는데 또 누우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앉았어요. 저는 오늘 이 4시를 출발해서 9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중간에 배고프면 밥도 먹을 거고요. 할 거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5시간 오늘 천천히 음악 많이 전하면서 함께 해볼게요. 체리 원정대의 계획이 없던 일 전해드렸고요. 최윤의 썸머 댄스 페스티벌 전해드렸어요. 미 에이튼의 일어나 세수하고 라는 곡 준비해드리고요. 아이로의 얼음 많이 주세요. 추운데 그죠? 아이 추워. 두 곡 전하고 올게요.

여름 다 지나서 이제 추워서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추운 거예요? 자, 저번 주만해도 더워서 죽겠다고 막 그러고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덥냐고.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추운 거죠? 저 오늘 병원 가는데 저 원래 옷 껴입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잘 안 껴입는데 나시를 두 개나 입고 그 위에 긴팔을 하나 더 입고 갔어요. 너무 추워서. 더운 것도 엄청 싫어하는데 추운 것도 엄청 싫어요. 제가 여름 태생이라 진짜 한겨울에는 집에서 잘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진짜 오늘 너무 추운 거예요. 왜 이렇게 추운 거예요? 우리 데빌님은 발가락이 시렵대요. 어떡하지? 그 양말을 떠줄까요? 수면 양말을. 아 진짜 이제 목도리를 벌써 떠야겠어요. 너무 추운데. 큰일이네요. 자 우리 얼음 많이 주세요 그랬는데 지금 얼음 먹을 때가 아닌데. 네 오늘 제가 기분이 아침에는 되게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늘 우리 이쁜 돌림 수술이라서 본인이 깨어나서 연락할 때까지 수술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침 7시부터 했으니까 수술은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근데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지금 연락이 한 2, 3일은 안 될 거라 아직도 걱정인 태산이지만 그래도 잘 씩씩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아침에는 기분이 내내 걱정이 태산이라 그랬는데 그래도 밖에 나갔다 오고 혈압이 또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고 해서 근데 잘 때 혈압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서 이런 경우는 뇌졸중이 올 수 있대요. 그래서 혈압약을 다 갖고 왔어요. 근데 그나마 제일 약한 걸로 아침에 한 알만 먹는 걸로 다 갖고 와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나쁜 결과는 그래도 아니어서 나름 네 여튼 신나는 곡으로 이렇게 네 곡을 전해드리고 출발을 했고요. 오늘 좀 장시간이라 제가 노래 세 곡을 더 전해드리고 신청곡을 준비해 볼게요. 정발음의 몇 년 뒤 나는 그리고 BN5 엔터테인먼트의 나의 귀한 사람아 조선 힙합 얘는 또 뭐지? 기도 이 곡 계속 듣고 싶었거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세 곡 전해드리고 바로 신청곡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진지하고 매우 아름다운 곡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조선 힙합도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저는 이 가사말들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우리 꽃미남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요즘 월화 드라마 신병 4 본방송하는데 본방송은 못 보고 재방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신병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안 봤다고 해야겠죠. 사실 요새 드라마 안 봐요. 1년 반 넘은 것 같아요. 반은 아니고 1년 하고 한 1개월, 2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저 어플로 맨날 중국 드라마, AI 드라마 이런 거 보더라고.

네, 우리나라 나오는 드라마를 거의 안 보는데 그건 봐요. 예능, 우리들의 발라드, 싱어게인 뭐 이런 건 보는데 드라마를 안 본 지 진짜 되게 오래됐네요. 또 가만 또 모았다가 또 한 번씩 봅니다. 그래요. 근데 그 신병이 재밌나 봐요. 여러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전 군인 나오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지긋지긋합니다 아주. 여기에 구호가 있어요. 사랑합니다 충성 이렇게 하나요? 이거는 우리 달빛 사랑 언니가 되게 잘하십니다. 충성은 저의 해양소년단 중학교 때 할 때 구호였어요. 충성 이렇게 했죠. 여튼 네, 제 방이든 본방이든 재밌게 보세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박은민의 드리머스, 이바람에 너와 있으면 기분이 좋아, 한해의 문세윤의 가르쳐줘. 이 노래는 진짜 질리지가 않네요. 어, 깜짝이야. 우리 막내 따님이 오셨나 봅니다. 문을 여니까 마이크에 소리가 들려. 깜짝이야. 아, 너 오늘 왜 이렇게 놀래는 거죠? 여튼 우리 꽃미남님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신청해 주신 곡 모두 준비해 전해드릴게요.

다음으로 다녀가 주신 분은 햄버우님이십니다. 뭐래? 좋고요. 안녕하세요. 레모나 장미 누나 청곡 남기입니다. 장시간 방송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불철주야.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컨디션은 괜찮으신가요? 네, 아까 좀 졸리더니 지금도 멀쩡해졌어요. 조금 방송하다 보면 배고파지겠죠? 배고프면 밥도 먹고 올 거예요. 잘 들을게요. 라이크해요 하시면서 네, 유재석의 메뚜기 월드 장미화관에 오빠라고 불러다오 으뜨거 따시의 스폰서 네, 이런 노래 진짜 싫어하는데 네, 이런 노래들을 신청해 주셔서 이런 노래들을 준비해 드리면서 이런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래요. 저도 라이크해요.

바오 오빠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노래였어요. 다음 신청곡은요, 우리 시아님 다녀와 주셨어요. 시아미님 안녕하세요.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저는 겨울도 온 것 같아요. 너무 추워요. 이게 진짜 왜 이렇게 추운 거죠? 진짜 며칠 전만 해도 창문을 열면 좀 시원할까 그랬는데 진짜 너무 추워요. 이불을 계속 덮고 있어요. 제가 컴퓨터 앞에. 이게 무슨 짓이죠? 자, 우리 시아님은 시원해서 좋아요? 좋아? 응? 서동현의 10시 반 크리스피 앞 그 앞에서 뭐예요? 노래가 또 바뀌었네. 아까 이 노래가 아니었는데. 진짜 왜 노래 왜 그랬어요. 다시 준비해야 되잖아. 분명히 이 노래가 아니었어. 일단 하나를 올려놓고 노래를 지우고 그래요. 고추 잠자리의 작은 봄, 도우의 무죄 신청곡으로 올려주신 곡 지금 막 다 준비하고 있어요. 들리시죠? 노래가 다 있어서 바로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신청곡 바꾼 거 맞죠? 이상해 진짜.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방송이 5시간이잖아요. 본인이 올린 시간에 1시간 반이 지나면 또 올리고 1시간 반이 지나면 또 올리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나스럽기님 어디 갔지? 그새 또 잠수야. 진짜 잠수 좀 그만 타라니까. 그래요, 우리 이시안님 시청곡, 네, 믿고 듣는 우리 시안님 청곡 함께 들어요.

다음 신청곡은 필사마님께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재민님. 살랑살랑 바람이 가을이 온 것을 알려주네요. 춥다니까. 그리고 병원에 감기 환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환절기 가을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저는 가을에는 감기가 잘 안 걸려요. 봄? 겨울? 딱 한 번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감기가 뭐 걸려도 심하게 걸리진 않아서 올해도 딱 한 번 걸렸었죠. 뭐 나이 들면서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장미님도 건강하시고 특히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병원에 갈 때 늘 마스크를 쓰고 가서 저는 감기는 좀 많이 조심하고 있는데 추운 건 질색이라 추울 땐 잘 안 나가서. 신청하신 건 장기하의 산산조가, 로시의 백투미, 그리고 브라더스의 그리운 사람아 준비해서 모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래요.

7시에는 일어나고 12시에는 잠이 들고 7시에는 일어나고 12시에

아침 먹고 1시에는 점심, 6시엔 저녁. 적당한 양만 잘 먹고 달리기는 단 하루도 빼먹지.

나는 잘 지키고 설거지 빨래 안 밀리고 맘이면 맘 몸이면 몸 다 야무지게도 잘 챙기던

다음 사연입니다. 우리 아연님 다녀가 주셨어요. 야, 우리 장면이다. 장면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근을 부르시며 오셨군요. 퇴근아, 퇴근아, 일로 와. 무지무지무지 반갑습니다. 네, 전 주세요. 전 먹고 싶어. 아, 배고파. 장시간 방송하실 텐데 몸도 잘 챙겨가시면서 방송하세요.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요. 저는 오늘 저녁으로 옛날 통닭을 먹을 예정입니다. 집 근처에 맛집이 있는데 잘 먹고 오겠습니다. 전도 먹고 싶고 통닭도 먹고 싶네요. 먹고 싶은 게 많지? 오늘 방송대 강의를 두 개 들었는데 왜 이리 듣기 싫을까요?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죠. 저도 싫을 때가 있었어요. 그 기분 따라 좀 달라지긴 하죠. 아니면 그 듣기 싫은 과목인가?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래도 열심히 들어야 하길래 듣기는 들었는데 내일만 지나고 토요일이 되면 방송대 출석 수업도 일요일까지 가야 합니다. 수업 듣고 조 편성하고 조별 과제하고 발표하고 잘할 수 있겠죠? 힘을 주세요. 힘! 화이팅! 날씨가 선선합니다. 마음까지 괜시리 선선하네요. 마음이 선선한 건 나쁜 건가? 좋은 건가? 더운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남은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장미언니 하시면서 아유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따뜻한 통닭도 맛있을 것 같고 전 하니까 전도 먹고 싶고 요새 제대로 못 먹으니까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귀찮다는 거죠.

우리 아연님께서 청해 주신 곡 조이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진아의 애인 생기면 하고 싶은 일, 허각 정은지의 짧은 머리 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했어요. 옆구리가 시린

우리 와우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지금부터 장미 타임이네요. 장방 감사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죠. 선선하니 너무 좋네요. 춥다니까. 나만 추운 거야. 며칠째 에어컨 안 틀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며칠째 안 틀고 있어서 이제 그 저 뭐죠? 그 에어컨에 저 그 꺼내서 다 닦아갖고 에어컨 그 씌우는 거 사서 이제 씌워놔야겠어요. 장미님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중간에 맞저녁 하세요. 감사해요 장미님. 우리 그 시우님께서 전 사주셨어요. 전 오면 전 먹고 올게요. 그때 전이 먹고 싶어갖고 전 먹고 싶다고 사주네요. 그래요. 여튼 오늘 저녁은 대충 해결이 되겠어요. 아이들은 홍게라면 끓여줄 거예요. 밥도 있으니까 오늘은 그렇게 먹고 내일은 닭볶음탕 하려고. 장 다 봐놨으니까 내일은 좀 일찍부터 방송이라 방송하다가 하면서 그 저녁을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고민 중입니다. 자, 신청하신 곡 조미도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흐르고 있고요. 김건모의 빨간 우산, 엄정화의 후회, 조장에게 체인지 준비해드립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고요. 자꾸 금요일 같아 오늘. 목요일이죠. 내일 또 만나요. 아니면 이따 또 다녀가 주시면 더 좋고요.

햄바오님께서 두 번째로 다녀가 주셨어요. 두 번째 청해요. 여전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 은희가 좋아하는 노래로 청곡했습니다. 은희 예쁘네요. 잘 들을게요. 다시 한번 라이크해요 하시면서 투비게 지금처럼 사랑할게 정예인의 정예인은 나도 좋아합니다. 그대 내게 다시 폴킴의 안녕 신청해 주셨어요. 네, 모두 준비해 드릴게요. 이제 퇴근하시죠. 안전운전 하시고 네, 조심히 들어가서 은희님과 행복한 저녁시간 되세요.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장미언니 장시간 방송 고생하십니다. 아기띠하고 가니 더워용. 아기들이 체온 높은 터라 더운데다 아기띠도 덥고 나도 덥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병원 갈 때 택시 타고 약 1시간 동안 진료보고 올 땐 수납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왔네요. 아 힘들어. 말만 들어도 힘들어. 내가 힘들어. 종일 먹은 거라곤 물이 전부. 저도 아침에 병원 갈 때 아무것도 안 먹고 갔더니 택시를 한 30분 기다렸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서 있었더니 어지럽더라고요. 그랬더니 갔다 왔더니 밥을 조금 요새 밥을 줄이고 있어서 밥을 조금 먹었더니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힘들어. 진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대체. 아들은 아침 점심 만나게 먹고 병원 가서 간식까지 먹어치우고 질려보고 지쳐 잠들고 난 쫄쫄 굶었고 밤에 아들 재우고 배달시켜 먹어야겠어요. 그렇게 몰아서 먹으면 몸이 부어요. 큰일 나요. 애들 키울 때는 잘 먹어야지. 아, 요리를 못해서 체력이 고갈이래. 그렇게 먹으면 나중에 몸이 붓고 몸이 안 좋아져요. 나처럼 얼마나 힘든데. 그 뭐라도 꼭꼭 챙겨서 드세요. 너무 많이 몰아서 먹지 말고 끼니마다 뭐라도 꼭 챙겨 먹도록 해요. 아셨죠? 장시간 방송하다 힘드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리하게 하진 마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네, 이정현의 미쳐, 복의 맨발의 청춘, 백지영의 부담 신청해 주셔서 준비를 해서 전해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래요.

밥 먹고 왔어요. 헌병주 시님의 신청곡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햄바오님 세 번째 청해요 하시면서 퇴근길 외부에서 잘 들을게요 하고 막 퇴장을 하셨네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신청해 주신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곡과 환희 FT 아일랜드의 곡까지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립니다. 자, 방송을 2시간 40분 했어요. 20분 밥 먹고 오고 네, 신청곡이 올라올 때까지 음악만 전해드립니다.

저녁 먹었어요 우리 정인이. 두 번째 신청이요 하시면서 이세준의 모든 걸 줄게요, 시아의 봄처럼 그대, VOS의 찾았다 내 사랑 신청해 주셔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재활용 좀 갖다 버리고 설거지 해놓고 왔어요. 아이들이 다 자서. 네. 쌀이 와야 하는데 쌀이 오늘 온다고 해놓고 안 오네요. 검색하니까 아직도 저 멀리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 내일 밥 못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되겠죠? 그래요, 저는 저녁을 먹었으니 아이들 먹을 건 있으니까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이 문제네요.

해서 안 되면 햇반이라도 받아 먹어야 되나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정희맘니도 꼭 저녁 챙겨 드시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제 시간 신청곡은 8시까지 받겠습니다.

노래가 좋아요. 네, 시온의 그냥 내 생각이 나라는 곡이었습니다. 감성플레이의 다시 사랑 안 할래 라는 곡과 흐림의 너의 새벽이 될게, 청춘 크루의 가을맞이, 우리 국수가 좋아할 것 같네요. 야수가 부르는 술 그 술인가 저 술인가 모르겠지만 준비해드립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난니님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12시에 6시간 네, 또 만나러 올게요. 고마웠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로서 24 나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요? 예, 날씨가 추워지니까 벌써부터 온몸에 그 찬기가 예, 저의 살을 막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긴팔에 긴바지를 입게 됐거든요. 그런데도 좀 쌀쌀한 느낌, 예, 살짝 감기 기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가요? 그래서 미리 비상용 감기약을 먹긴 했는데 그래도 춥더라고요. 기온이 아침 기온은 뭐 19도, 16도 막 이렇게 내려가니까 예, 그 병원에서도 감기 환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한우로스 방송국에서도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시죠. 또 요즘 코로나 그리고 독감이 또 유행이라고 하니까 예, 여러분들 건강관리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흑장미님 좀 전까지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흑장미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예, 감기 한번 걸리면 또 오래 가잖아요. 아프면 아니 되옵니다. 예, 항상 건강하셔야지 또 하늘호수를 이끌어 가시겠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흑장미님의 딜을 이어서 달리고 달려서 11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나니의 가요비타민 셔터문 올라갑니다.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은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은 다양한 가수들의 노래들로 대중적인 노래로 선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몇 분이나 오실까? 예, 신청난 지금은 조용한데요. 여러분들의 사랑, 관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처음으로 우리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니님. 날씨가 서늘함을 넘어 쌀쌀하네요. 그러게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조금 있으면 발시리 올 것 같아요, 발까지. 양말을 신고 다녀야 될 것 같은. 저는 이미 긴팔을 입고 다니고 있거든요. 아까는 패딩 조끼까지 입었는데 그러면서도 춥다고 하니까 언니들이 놀리더라고요. 그렇게 입었는데도 추워? 이러면서요. 예, 나니님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항상 유의하세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우리 필사마님도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 감기는 걸리지 마세요. 요즘 감기 아마 독할 거예요. 오래 갈 거고.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거의 아침과 낮 기온이 한 15도 이상 차이 난다고 하죠. 예, 각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데니스 프로젝트의 펑키 나이트 예, 신청해 주셨어요. 펑키 나이트 버블. 예, 저는 처음 들어가지고 이게 뭐지? 예. 그래가지고 잘못 신청했나? 이랬거든요. 근데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아, 이런 노래도 있구나 하면서 엄청 신기했는데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예, 준비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모르는 노래들이 많았어요. 바람난 이 선생, 내일부터 다이어트. 이거는 제 주제곡이 아닌가 싶을 만큼 예, 많이 찔렸어요. 그리고 조선힙합이 부르는 내 나이가 어때서? 개뿔? 예, 이런 노래도 있구나 예, 싶었네요. 데니스 프로젝트의 펑키 나이 함께 할게요.

오늘 병원에서 감기 주사 맞고 지금은 마무리 중입니다. 귀로만 잘 듣겠습니다. 하신 우리 철님. 예.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예, 감기라는 친구가 우리 철님을 찾아갔네요.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니면 뜰치셨어요? 예, 주사 잘 맞고 오셨고요. 며칠 푹 쉬면은 좋을 텐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약이라도 잘 챙겨 드시고 링거라도 맞고 오시면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빨리 완쾌되시기 바랍니다. 나흘의 같은 시간 속에 너 그리고 비슷해 괜찮겠니 준비해 드릴게요. 근데 제일 효과가 빠른 거는 예, 곤장 몇 대만 맞으면은 바로 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강력 추천드립니다.

체리님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아직 일이 끝나진 않았지만 미리 예, 인사드립니다. 하루하루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우리 체리님한테 뭘 해드려야 될까 고민을 해보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신청하신 음악들 전해드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늘 관심 그리고 사랑 그리고 애정을 듬뿍듬뿍 주시는데 그에 비해서 약소하지만 신청하신 노래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삐삐밴드의 안녕하세요. 자두의 김밥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체리님 마치는 시간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맞아요. 짜증나고 좀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할 때는 먹어야 풀려요. 저도 그러거든요. 힘들어도 먹는 게 땡기고 그렇긴 한데 우리 체리님도 그런가 봐요. 드시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다 먹으면 터져요. 예. 야, 우리 나니언니다. 나니언니 안녕하세요. 아연이가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언니 방송 들으러 왔지요, 왔지요, 왔지요. 언니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저는 하루 종일 띵띵 부어서 있었어요. 예, 새벽에 제가 어제 방송을 끝날 때 가볍게 예, 죽만 쓰자, 죽만 먹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빔국수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3시쯤

먹었어요. 비빔국수를 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좀 생각보다 좀 많이 하긴 했지만, 예, 다 먹고 났더니 아침에 눈이 안 떠, 아침이 아니라 오후죠? 오후에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띵띵 부어서. 예. 목요일인데, 금요일 같은 목요일입니다. 저녁으로 룸메언니랑 옛날 통닭을 먹고, 배 불러서, 배 두둑히 하고 온건안 비밀이요. 너무 많이 먹어서인지 배가 불러서 집앞 산책로를 따라 걷고 온건 더더 안 비밀이요.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아연님이니까 믿어드려야 되겠죠? 날씨가 선선합니다. 저녁인데도 밤이 되어가는 시간인데도 걷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뛰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 자전거 타는 사람 중에 흑장미님 계실 거예요. 찾아보시지. 지금도 자전거를 타고 계실 텐데, 예.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흑장미님이 보이나 안 보이나. 내일도 시간이 되면 걸어야겠습니다. 언니, 언니도 운동하실 거죠? 저 스트레칭 했어요, 오늘. 예. 일어나기 싫어서 침대에서 예, 스트레칭 했어요. 선선한 날씨에 감기 조심,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아프지 마세요. 그럼 남은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요.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나니 언니 하시고 다녀가신 우리 아연님. 제가 오늘은, 새벽에 먹었으니까, 예, 오늘은 금식을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금식이라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거죠? 이브라함이 부르는 빛의 반대편에서 박혜원의 3위로 리의 가을이 왔나 봐. 함께 하겠습니다.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셨어요. 따니언니 오늘도 이 시간에 보는군요. 오늘 아들 대학병원 다녀왔어요. 발달 검사하러 갔었거든요. 처음엔 두 달에 한 번 가다 이젠 석 달에 한 번 가는 거라 혼자서 힘들게 다녀왔습니다. 바람 불어 시원한 것 같은데 햇빛은 뜨거웠어요. 원래 가을볕이 더 뜨겁다고 하죠. 봄볕은 딸내미 내보내고 가을볕은 며느리를 내보낸다고 하죠. 맞나요? 가을볕이 더 뜨거워요. 시원했다 뜨거웠다 열탕 냉탕 왔다갔다 하셨네요. 왔다갔다 하고 진료까지 보니까 오전에 갔다 오후 4시 반쯤에 집에 왔어요. 아들은 무겁고 다리는 힘들고 짐 가득에 정신없이 다녀왔습니다. 좋은 얘기는 못 듣고 왔지만 시간 지나고 잘하면 좋아지겠죠?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힘들어요. 아이 한 명 키우기가 정말 힘에 벅찰 것 같네요. 우리 정인 맘님. 병원까지 왔다 갔다 쉬운 일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날 더울 때 저도 아이 3명을 키웠는데 아이들 키울 때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가방이 가득가득 손이 모자랄 할 정도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픈 사람 있으면 특히나 더하죠. 우리 정인맘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아이도 점점 좋아지길 바랄게요. 좋은 얘기는 못 들었다고 하셨는데 점점 좋아질 거예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예, 웃자고요. 웃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길 거예요. 나인뮤지스의 드라마 가인의 피어나 잘 모르겠어요.

이런 아들이 있으면은 가만 안 두죠. 죽을라고. 어디서 전화기를 꺼나. 여기서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 겹치게 청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곡들이 나왔어요. 가능한 곡으로 부탁해요 하시면서 서영은이 웃는 거야. 장나라의 나도 여자랍니다. 지하의 웃음만 이렇게 세 곡 주셨어요. 저희 아들이 가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바쁘구나 하는 줄 아는데 좀 서운하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으면 왜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은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멘트가 딱 나올 때 기분 진짜 나쁘거든요. 그냥 바쁘면 바쁘다 이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이 노래 가사처럼 전화기를 꺼버린다든가 막 이러면 배터리 없다 뭐 이런 거 배터리 없으면 미리 충전을 시키면 되지 왜 충전도 안 시켜놔요. 이런 자식들은 묻어야 돼. 행복님한테 보낼 테니까 우리 행복하지님께서 알아서 처리 좀 해주세요. 서영은의 웃는 거야 라는 곡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아는 지인이랑 한잔해서 피곤합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셨네요. 이런 날도 있어야 되겠죠. 가끔은 휴식도 필요하고 한잔도 하시는구나. 나는 이상하게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오늘의 사연은 내일의 돌콩이에게 양보 하신 우리 돌콩님. 그래요, 문상 가셔서까지 들어와 주시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모두 모두 감사드릴 거예요. 신청하신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김동현이 부르죠, 마음의 날씨. MC몽의 세상에서 가장 슬픈 시.

0: 너 정말 독하다. 네가 이겼어. 넌 아프다 그랬지. 난 죽을 것 같아. 대체 어디까지 갈 건데? 마치 내 피부가 떨어져 나갈 듯해.
1: 알지 않아도 없는 내 인생 불보듯 보내. 가지는 꺾인 채 내가 망가질 게 뻔해. 왜 그래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 내게 사랑은 짧고

0: 돼.
1: 가끔은 네가 너무 편했어.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싸워. 지쳐서 내가 너무 변했어. 네가 날 붙잡는 게 너무나 싫었어. 그땐 그게 죽을 만큼 싫었어.

저는 노래 두 곡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올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두 곡만 준비할게요. 혜우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이문세 씨의 노래죠. 내 오랜 그녀 그리고 유재하 씨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두 곡을 준비할게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또 봬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한우루스 가족님들 감사드리고요. 편한 밤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잠시만 안녕했다가 이따가 아니죠. 내일 밤 11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잠시만 안녕할게요. 지금까지 한우루스 자키 난이었습니다. 쇼통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

구매하면 부담이 덜어진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마음속 고민이나 걱정들도 주변에 나누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으니까 저에게 주어진 2시간만큼은 신청란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우스의 멋진가요? 지금 출발합니다.

네, 지금 컴퓨터가 문제가 조금 있어서 신청곡 준비가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늦은 만큼 여러분들의 소중한 신청곡 빠르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 처음으로 다녀가신 분은 정인이 엄마님께서 신청난 다녀가셨습니다. 우석 오빠 안녕, 오랜만이에요. 새벽에 아들 녀석이 저를 완전히 괴롭혔습니다. 어제 대구 대학병원 갔다 오느라 힘든데 아들은 저를 괴롭히네요. 새벽에 4번 정도는 깬 듯해요. 짜증이 납니다. 그래도 일찍 일어나서 씻고 아들 밥 줬네요. 그리고 일요일에 아들 돌잔치 합니다. 벌써 놀이라니 시간 잘 가네요. 잘 준비한 만큼 잘 끝내겠습니다. 날이 쌀쌀해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오늘만 지나면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보세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정인 엄마님 멀리서나마 정인이 첫 번째 생일 축하드리고요. 돌잔치 잘 하셔서 다음 주에 꼭 후기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정해주신 곡 늦었지만 새 곡 빠르게 준비해드립니다.

네, 필사만님 신청단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수님. 한 주의 끝 금요일이네요.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니 병원에 감기 환자들이 많아지네요. 우수님도 감기 조심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데니스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신청해 주신 필사만님 감기 바이

바이러스가 많은 곳에서 근무하시니까 특별히 더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엄청나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 마무리 잘하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해주신 곡 세 곡 함께합니다.

여왕우님 신령단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수님. 붉은 날씨가 너무 좋네요. 혹시 어제 노을 보셨어요? 가을하늘에 붉은 노을이 정말 예뻤거든요. 저처럼. 가을 만끽하면서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호수님. 이라고 하시면서 여왕우님도 조금 뻘쭘하셨는지 끝이 조금 애매하게 끝을 맺었네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긴 옷도 준비해야 할 것 같긴 한데 또 낮에는 더운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 시점이 옷 입기가 제일 어중간한 것 같습니다. 와우님처럼

해도 좋겠어. 널 잊고 살 수만 있다면 쉴 새 없는 눈물을 잠근 채 나의 그리움을 거둔 채